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많이 실천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려주기, 또 문을 열고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잡아주기, 가까운 곳에 주차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기 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주기.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저는요, 함께 사역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늘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거 챙기면서 몇 개 더 챙겨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목이 마를 때 줄 수 있어. 이런 여름에는 더 좋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마가복음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면서요 구연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고연보에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월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섬김은요,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앤드류 머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하여 다 내어주신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또 Bluegrass Brethren이 함께 부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I washed in the blood 그리고 게이 펠러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세 곡 다 보혈을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The Light Worship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어노인팅의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지금 들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요. 정말 많이 리더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낮아져 섬기는 하늘의 리더십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본으로 섬기는 이한 주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맷 레드만과 패션 앨범 중에요.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하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0: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또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장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등장하고 다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녀를 가져야 하는데 자녀를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깁니다만은 짧게 얘기하면 시아버지인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갖게 돼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게 됐다면 이 이야기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쉬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게 무슨 알릴 뉴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뉴스하면 NEWS잖아요. 왜 뉴스가 NEWS인 줄 아세요? 동서남북의 앞자를 따갖고 NEWS거든요. 뉴스라는 말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마 뒷말이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소식 들었어. 유다시 아버지하고 다말 며느리가 세상에 자식을 낳았다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뒷말이 많고 이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근친 상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0: 사격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도덕을 되게 중요시하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특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온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었다면 충격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근친상간이라는 치명적인 죄와 수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일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오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느냐? 라고 비난만 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다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죄인을 질책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데 급급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6일 11시 강원, 동해평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경남, 고성, 하동남부, 경북, 청송, 영덕, 봉화평지, 전남, 장성, 장흥, 강진, 영암, 흑산도, 홍도, 나주동 남부, 고래평지, 고흥 남부, 전북, 고창, 임실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만약에 다말이 아니었으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중단되고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가 또 방금 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졌다면 두 번째 소개할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에 소개할 기생 라합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생 라합도 상당한 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5절 상반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생 라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난 후에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들어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돼요. 이제 나는 이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로,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민족을 배반하는 거 옳은 일인가요? 애국심을 저버리는 거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배반하거나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기초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은 당연히 애국심이 먼저고 민족주의가 먼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희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애국심, 민족주의,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라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저한테는 도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을 특히 오늘 감사하게도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라는 측면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직업이 귀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있고 추천할 만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추천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도 존재합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한 이방 여인이면서 가나안 여인이면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도록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고 써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해. 나는 직업이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 비난은 하지만 과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의 깊이, 그 용서의 깊이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남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런 행동을 할수 있어.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에게 받은 그 상처를 우린 용서하지 않아요. 시댁 식구가 나를 저렇게 모멸감을 줄수 있을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좌절과 모멸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거나,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렸거나,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잘못한 것을 우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보면은 이제 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모압 여인이라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여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루시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말하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베냐민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그의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끊어진 소망 가운데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손조를 낳게 됩니다. 저주받은 이방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이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몰랐던 이 모압의 이 불쌍한 여인이 다윗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누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 모압 출신인 룻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여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네 번째 여인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 밧세바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다윗의 아내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만약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가 맞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기보다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게 되냐면 간음 사건이 떠오르게 되고 살인 사건이 떠올려지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였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다. 그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감추려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됐는데 그건 간음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면요. 여기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별볼일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저분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듣는 것이지,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알듯이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 여러분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강단에 서서 예를 들어 제가 간음죄를 저지른 걸온 여수 시민이 다 알고 살인죄를 저지른 걸온 여수 시민이 다 아는데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넣을 사람이 없어서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과 밧세바,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은혜는 이걸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 이 우리아의 아내, 여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고 밧세바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의도로 그러셨을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밤마다 침상을 적셨어요. 베개를 적셨습니다. 과장법을 쓰면 침상을 눈물로 띄웠어요.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용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말을 보세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또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로 점철되어 있는 다윗과 밧세바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어요. 이 사람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영원한 왕위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 고난과 역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 다말과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을 살펴봤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 한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리아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나 구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우리 신교, 개신교에서는 그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요. 물론 이제 구교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이제 이 마리아를 살펴보면

보면 마리아는 첫 번째 여인인 이 세상의 첫 번째 여자인 말하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더불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했다면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여인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오게 했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모압 여인 룻이나 밧세바와 같은 여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왕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마리아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왕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금주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요시아 왕까지 14대였어요. 여호야긴 왕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가운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았어요. 기생 라합이 민족을 배반하고 애국심을 배반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음죄로 점철되고 살인죄로 점철된 다윗과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성경은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인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섯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족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여러분이 꼭 읽으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왕인가?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교회가 되고 그분의 성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0: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성취되었다,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7월 26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당에 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이지만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있죠. 오늘 교회 가는 길,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찬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득 누리시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7월 26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국립합창단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새은혜 교회 주의 빛 찬양대에 주님께서 세운 교회 믿음 위에 교회 세웠네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관련된 찬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이 예배당, 교회에 대한 마음 더 절실하게, 소중하게 느끼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 이 교회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좁은 길 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관련된 찬송 또 전해드릴게요. 932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찬미님의 교회.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대 앨범에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소리엘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3814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있습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온전히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며 우리의 마음의 쉼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될 한 주를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교도문은 70번으로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하겠습니다.

0: 이종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모습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평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수 제1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 큰 은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박은진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권능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로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렇진 않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고요. 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요.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이제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신다라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은 아들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손주도 보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막 싫어했던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시금치 이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이제 시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일부러 막 더 엄하게, 더 무섭게 그 며느리를 대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전도를 받으셔서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배우셨어요. 찬양을 배우시고 또 찬양을 배운 찬양을 또 집에서 또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가 혼자서 열심히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이제 배운 찬양을 막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25장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이 찬양을 이 찬송을 막 혼자서 부르고 열심히 막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혼자서 너무 지금 기분에 취해가지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느라고 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와서 이 며느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었는데 이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는 많이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듣기로 보니까는 예수가 함께 계신

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원래 험인데 이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예전에는 나를 많이 무서워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네. 우리 며느리가 변했네. 담대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을지라도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시험이 시어머니보다 더 뭐 무서울 때가 있고요. 더 두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서운 원수, 무서운 상대를 만날 때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2세대 군인들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2세대 군인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행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일어나 행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신명기 2장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고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듣고서는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또 그때도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할 때부터, 접근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떨면서 근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천하 만민이,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 두려워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상대방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성읍과 성곽이 아무리 높고 아낙 자손의 키가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안으시고 업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키라는 헬라어 단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신체적인 이 키를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목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이나 수명으로 해석을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요,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수명을 조금도 연장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영원한 꿈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이나 수많은 황제들 보면요, 항상 오래 살고 싶어서 영생불사의 꿈을 꿨습니다. 이건 황제들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관심사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은 많이 벌어놨어요. 권력도 많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돈과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오랫동안 영원토록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너희는 너희의 키를 늘릴 수 없다. 너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건강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너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스스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는요, 실도 만들지 않고 실을 짜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궁도 천명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를 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판에 이름 없는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판에 이 꽃 한 송이가 더 귀하다, 더 아름답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들판의 백합화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하시고 이곳을 돌보시고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로 분칠한 영광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영광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소중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당할 때도 많고요. 무시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들판의 꽃 한 송이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 또 비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와 들판에 이름 없는 이 꽃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들판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암몬 족속보다 모압 족속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에서의 자손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자식들까지 돌보셨다라면 아브라함의 친자식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 호주머니 사정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담대하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 대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 어둠의 세력, 마귀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목전 바로 코앞에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하나씩 다시 들려주십니다. 에서의 자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 전초전에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전쟁을 할 때 스포츠 시합을 할 때 항상 전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결승만 지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아서 감독님이 많이 욕을 먹으셨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나갈 때마다 월드컵 경기 전에 친선 경기,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친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친선 경기 할 때 항상 강팀하고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엄청 센 팀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친선 경기는 만만한 팀하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앞서서 우리 선수들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항상 좀 만만한 팀, 약한 팀하고 상대를 해서 보통 이기면서 이제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전초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마치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기한테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아기가 그냥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해요. 또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래도 그냥 엄마 아빠는 옆에서 너무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아기가 더 잘 걷잖아요. 아기가 용기를 내서 더 씩씩하게 잘 걸으니까는 옆에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 엄마 아빠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정복전쟁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 전에 먼저 이 전초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전초전은 헤스본 왕 시온 왕이라는 이 사람과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헤스본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아모리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저 땅이 이제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그 헤스본 지역은 아모리족, 이 시온 왕이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를 지나야지만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평화 협상을 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너희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큰 길로만 갈 것이고 좌로나 우리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용히 그 땅을 지나가겠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주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에서의 자손 그리고 모압 족속들도 똑같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29절에 세일의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손처럼 모압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은 거절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뭐 착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한 사람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더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완악함과 이 사람의 완고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인들을 더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참교육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지금 참교육이 굉장히 많이 또 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녀들 훈육하고 양육할 때 대충대충 설렁설렁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벌을 주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이 참교육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들, 악인들 벌 주는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대충 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벌을 주고 징계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11장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또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한테.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방해하고 회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로도 하나님께 참교육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죄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악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동물과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이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더럽게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이 정말 짐승들처럼 동성애를 하며 음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더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 두 가지 죄악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완악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저지르고 있는 이 죄들입니다. 근데 이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 어디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죄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완고하게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수원처럼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오히려 막 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자존심을 팍팍 무너뜨리셨습니다. 너는 개야, 너는 멍멍이야, 뭐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수로보딩의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예수님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그러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헤스본 왕 시온처럼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꿀처럼 받아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제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찬송

0: 자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2: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경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선교회에 담임했던 나경희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화 시키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극동방송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참 오랜만에 방송사를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도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자꾸만 아프시고 하시는데 이웃의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건강도 하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시니까 믿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할머니와 같이 믿었어요. 강주에서 미션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다가 믿지 않는 데서 혼인 들어오면은 저는 꿈에 꼭 하나님께서 나쁜 꿈을 보여주셔서
0: 네.
1: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반대를 했더니 집에서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나이가 먹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라고 그러셨는데
0: 네.
1: 그래서 우리 좋은 장로님 만나서 참 행복했고 또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건물도 땅을 사서 짓게 하시고 또 사업을 나라에서 보관청으로 따는 거 그것도 따서 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아무리 약을 해도 안 되고
0: 네.
1: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방으로 가도 안 되고 더 아파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신은 권사님 재단에 가면은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치아빠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등을 받쳐주셔서
0: 네.
1: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웃에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또 무릎도 고쳐주실 걸 믿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금식하고 허리 나온 후로부터는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고쳐주셔서 우리 애들도 아프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다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계속 그런 일을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부터. 그런데 가게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기도해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 다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최후에는 21일 금식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쇠사슬이 풀리며 멍해줄이 끌려주고 치료가 급속하며 응답이 빠르다. 그 말씀을 100% 붙잡고 금식하고 또 환자들도 이어서 기도해주고 사업하면서 사업은 두 번째고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맞물려서 같이 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그분이 사표를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도 않고 돈이 없으면 못 온다고 사표를 내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건축위원장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건축위원장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작정한 사람들이 전혀 돈을

0: 안 내고 있어서 우리는 1,000만 원 작정해 놓고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은 못 드렸어요. 우리도 마음이 걸려 갖고 있는데 장로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늘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삼성에다가 차편 때문에 삼성 생명 들고 대한 생명 들었는데 그걸 한번 내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512만 원이 돈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찾았어요. 장로님 드렸어요. 그걸 이제 채서 우리는 1,000만 원다 드렸으니까 같이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장부를 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장로님이 하니까 다 따라서 순종해갖고 9월 달에 해하고 11월 달에 다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오시고 가게에 우리 동생이 자기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급하게 가려고 가다가 차를 받아갖고 그래서 우리 차가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허리를 다쳐갖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여보 밤에 예수님이 네 병 다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도 좋아하고 온 교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되니까 점점 호흡이 약해지더니 나보고 이게 가까이 오래요.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칼로 이어보니까 졸지 말고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 한 말씀 하시고 운명해 버리셨어요. 아, 내가 45살에 우리 장로님 49살에 그래서 얼마나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그 남자는 사고 낸 사람은 애기 하나 낳고 사글세 살고 보험도 안 들었어요.
1: 그분을 또 용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0: 장로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은 기어코 이기겠지만은 돌아가셔서 저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는 자비량도 우리가 다 오고 그 사람은 용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거 넣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준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내가 용서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1: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사고로 천국 가시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을 텐데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오실 것 같으니까 신발을 놔두고 늘 기다리고 뭔 소리만 나면 빨리 밖에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대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맹인도 낫고 하나님께서 벙어리도 낫게 해주시고 또 캐나다 가서도 그러고 미국에 가서도 못 가게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지금까지 못 갔는데 또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고 부모님 다 천국 가셨는데 내가 이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데 디스크 걸린 사람 또뭐 어깨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치료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그 환자들 기도해 주려고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런다. 아픈 것도 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참고 했더니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남은 여생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들 앞으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1: 네.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이겨내신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오늘 FEBC 초대석 나경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방송 가족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한 말씀 또 권면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그런데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질병을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죽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1: 아멘.
0: 천국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부이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여 창조적인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있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0: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 방언하고. 오래 믿었어도 방언들 못 오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갔어요. 골반이 많이 아픈데 목사님한테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릴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그런 환자들도 열심히 기도해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남은 여생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 뜨거운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멘, 아멘.
1: 네,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네.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경희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요즘 저는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SNS에서 정리에 대한 정보들을 부지런히 수집해서 제게 있는 물건들을 보기 좋고 또 쓰기 좋게 정리하는 일이 참 즐겁더라고요. 분명 같은 물건인데 어디에 어떻게 놓고 또 어디에 담아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니 정리는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정리를 잘해야겠습니다. 문득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귀하고 귀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정결한 그릇에 담아지도록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기 좋은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써야겠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첫 곡은 지선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정결한 그릇.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다가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7184님, 시누이와 조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 있는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아드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주가 일하시네.

네, 주님의 날개 밑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시는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하늘편지 오늘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923님, 손녀딸 지유리가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한 모든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모든 할머님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8923님의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고 오게 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16님, 성경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고 싶어요. 라고 와, 정말 귀한 고백을 남겨주셨는데요. 거룩한 도전을 응원하고요. 아, 감동이 되는 귀한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1264님, 저는 요즘 수술을 받고 혼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교회에 못 가고 있는데 듣고만 있어도 너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병실에서 아픈 중에 듣고 계신 말씀과 찬양이 더욱 은혜의 선물처럼 들려지실 것도 같은데요. 그 힘으로 회복도 잘하시고요.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문득 이 찬양이 떠올라서 띄워드릴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더운 여름을 지나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묵상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 날은 덥지만요,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새로운 한 주도 꼭 승리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지은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성경 말씀 봉독하고 나즈막이 찬송 부르고 절절히 기도드리는 신앙인.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실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과 표를 붙여놓고 말씀, 찬송, 기도가 있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루틴같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 신앙, 진정한 성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러브조이 피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 얻었습니다. 피아워십의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7771님 사연이에요. 북한 이탈주민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요즘 기온이 높아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긴 안산이에요. 우리 모두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이렇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유가 분명했어요. 기온이 높은 게 이유였어요. 야, 이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기온이 높고 습도 높으면, 야, 이거 숨 탁탁 막히고 그러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그게 정말 위험한 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을 봤는데요. 우리 그 요즘 유럽에 폭염이 덮치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게 더우면 좀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하거나 뭐 하면 될 거 아닌가? 더군다나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데요. 몸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잖아요. 기운이 그냥 쭉 빠져버린답니다. 근데 힘을 쓸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온열 질환까지는 안 가더라도 높은 기온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다 보면 힘이 쭉 빠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몸 관리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하게 되는데 거기가 보니까 안산이네요.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연 보시는 분들은 안산? 그러면 우리 여기보다는 좀 양반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동네마다도 왜 이렇게 기온차가 나고 여기는 비 오는데 저기는 비 안 오고 여기는 막 홍수가 나는데 저쪽은 뭐 햇볕이 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참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로 잘 이겨내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름 잘 나보자고요.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7771님 신청곡 은혜, 손경민님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주리의 찬양 듣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날이 달라지는 세상이라고들 하죠. 어제 쓸모 있던 것이 오늘 버려지는 판이니 이런 말도 나올 만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믿음입니다. 모든 가치와 바람을 사람 중심 혹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믿음, 보이지 않으나 뚜렷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반석 같은 의지와 실천, 이것만이 평안의 바탕길이 될 겁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함께하며 7월 한 달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의 기쁨이 가득한 7월을 잘 보냈지요. 기쁨 가득한 7월을 보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가져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3847번님의 사연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차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아만 부르던 찬양을 이제는 집에서도 혼자 흥얼거리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니 부모인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와, 친구들, 1학년 딸과 함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의 사연이었어요. 3847번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의 입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썸머 스페셜을 맞아 우리가 정말 많은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는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씩씩하게 찬양할 때도, 작은 소리로 조용히 찬양할 때도, 때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도 다 듣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아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3847번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나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보여주세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습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 우리를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예수님 만난 후 찬양과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버터플라이 키즈의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캠 키즈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며 한 주도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면서 이 여름의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볼까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Yohanbogum 15장 9절 말씀, John chapter 15 verse 9.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Happy Lord's Day.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As another summer day unfolds, the warmth of the season surrounds us. 네, 한여름에 정말 뜨거운 햇살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Some of us may feel refreshed while others may be carrying tired hearts hidden beneath a smile. 네, 어떤 사람들은 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지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n a world that constantly tells us to do more, achieve more, and become more, our hearts often grow so weary. 끊임없이 더 많이 이루고 또 더 빨리 달려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끔씩은 우리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But today Jesus speaks words that are both gentle and powerful.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부드럽지만 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Very important words, right? Remain in my love.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Notice that Jesus does not begin with a command to work harder. 예수님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He first invites us to remain, to rest, to stay, and to live in His love.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 사랑 안에 쉬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Just as a branch receives life by remaining on the vine, our hearts find strength when they remain in the love of Christ.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듯이요.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1: As we spend these moments together, may we slow down and breathe deeply and remember that we are already loved by the one whose love never changes.
0: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면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요.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1: Let us begin, everyone. We'll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as well. Okay, hope you'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Yohanbogum 15장 9절 말씀이죠. John 15:9. As the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men.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이제 곧 눈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때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Jesus chose to speak about love.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As the Father has loved me.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Think about those words for a moment. 이 말씀을 우리 잠시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That is how I have loved you.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초대를 하십니다.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집처럼 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Just as a child feels safe in the arms of a loving parents, we can find peace when we rest in the love of Christ.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고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As the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Thank you for spend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Until next time, may the love of Christ surround you, strengthen you, and remind you every day that there is no safer place to be than in His love. 다음 시간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you abundantly, everyone.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Jeannie, you였습니다. Everyone, bye.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과연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나 자신보다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한 만남의 주인공들,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 누가 나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주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손예지 씨가 부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개미를 사랑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개미에게 자기가 개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개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개미는 알아듣지 못했고 살짝 쓰다듬는 것이 개미에게는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를 향한 그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급기야 그는 스스로 개미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개미가 되어 개미들과 함께 살며 다른 개미들처럼 자신의 더듬이와 페로몬으로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개미인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개미가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사랑을 이해하는 개미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빌리 그레어 목사님의 이 설교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절묘한 비유였는데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평범한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일은 천사들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자기 영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류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크나큰 선물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표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에 대해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김도현 씨의 예수 예수, 이어서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가치는 건물 크기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실한 삶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속한 시민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 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회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김과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요. 교회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겠죠. 참된 교회는요, 세상 속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정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조수아 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강찬 목사님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주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경고가 되고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는 힘이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 영적 다름질에서 사람의 말에 주눅들 수도 있지만 곧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달려야 함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협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협력자 되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하며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김순영 씨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참 많습니다. 식당에서도 1인 좌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영화도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운동도 혼자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혼자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주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야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팀룩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평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 권면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가 쉽지만 이렇게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또 나무엔의 사철의 봄바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히스윌의 사랑으로 앤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으려면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 또 내밀어주는 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각자 혼자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좀 세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듣죠. 패밀리 워십의 소원, 박은주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Fear Worship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남자 야곱 교활한 사기꾼 명예도 성실성도 없는 거짓말쟁이 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기꾼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어머니의 간계와 야곱의 교활한 처사로 인해 축복을 취소당했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형의 장자 상속권을 훔쳤습니다. 원래는 형이 받게 돼 있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대체 이런 남자가 어떤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당신한테 섭섭하게 하신 거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절 슬프게 하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져요.

0: 당신 마음 잘 알고 있어.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불확실함과 마주해야 하니 두려울 거요. 나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던 때가 있었지. 그 당시에 얼마나 집과 가족이 그리웠는지 모른다오. 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소.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내겐 과분할 정도요. 게다가 난 여러 방면에서 풍족하니 말이오.
1: 아, 대체 이게 뭐죠?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까요?
0: 아니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 모두들 달아나지 마시오. 무서워할 것 없어.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오. 우리를 보호해주러 온 것이오.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오. 신성한 곳이니 신을 벗으시오. 만군의 주 앞에 절하시오.
2: 야곱의 말에 따르면 에서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자기가 사냥하는 짐승들 못지않게 말이죠. 게다가 그는 장자 상속권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끓여준 팥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넘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에서가 교양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됐으니까요. 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그 당시 에서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외삼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저희 부부를 보호하고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후손들의 씨앗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3: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인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400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큰 길에서 환영을 해주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0: 다소 식사부터 하고 푹 쉬어라.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으니 일단 대비를 해야겠다.
4: 예. 자, 오늘 밤은 여기에 막사를 차린다.
1: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올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를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워요. 천사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까요?
0: 무리를 둘로 나눌 것이오. 그러면 하나가 공격을 당해도 나머지 하나는 그 틈에 도망칠 수 있겠지. 잠시만 혼자 있고 싶소. 아무래도 주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군. 높으신 하나님, 저는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기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명을 받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제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주님의 축복을 통해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0: 저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1: 우리는 그날 밤 막사를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야곱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약속을 재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확인과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실 뿐이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셨던 때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신의 약속도 기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이 떠올랐고 에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계획이 생겼습니다. 에서를 달래고 마음을 변화시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계획 말이죠. 아마도 이를 통해서 야곱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라! 이라!
3: 예.
2: 쓸만한 사람들 다섯 명만 데려오거라. 염소, 양, 낙타, 소, 당나귀. 이렇게 다섯 종류 가축들이 있으니 한 사람에 한 가축씩 맡기도록 해라.
3: 예, 주인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1: 여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왜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2: 난 에서 형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통치자에게 걸맞는 선물을 형님께 보내려고 하오.
1: 선물이요? 얼마나 보내게요?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에서와 그 부하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나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사람들이 보고를 하러 왔으니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3: 주인님, 모두 모였습니다.
2: 지금부터 나의 형 에서를 달래고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너희에게 설명할 테니 모두 잘 들어라. 200마리의 암염소와 20마리의 순염소를 모아라. 그것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앞장서라. 그 다음 200마리의 암양과 20마리의 순양을 모아서 두 번째로 가라. 세 번째는 30마리의 낙타와 그 새끼들이다. 네 번째는 40마리의 암소와 10마리의 숫소로 한다. 마지막은 20마리의 암 당나귀와 10마리의 새끼 당나귀다. 너희는 각자의 무리를 잘 이끌어야 한다. 각각의 무리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라. 그래야 형 에서가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나의 선물과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이다.
3: 주인님, 만약 에서가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2: 이렇게 답하거라. 너희는 나의 하인들이며 이 가축들은 나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이다. 나도 너희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말해라.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답하면 된다. 가축들은 선물이고 에서의 종 야곱이 뒤따라오고 있다고 말이다. 이 정도 선물이면 형을 진정시키고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3: 즉시 짐승들을 모으고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1: 야곱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정확히 알고 따르도록 말입니다. 밤이 돼도 야곱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막사를 허문 뒤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습니다. 그 후 야곱은 막사가 있던 장소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야밤의 추위도 그의 기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0: 그런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남자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몸집은 야곱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 위세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에서가 야곱을 상대하기 위해 괴한을 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힘을 겨루었습니다.
1: 이 겁쟁아, 거기 있는 너 말이다. 일어나라. 사내답게 일어나서 나를 상대해라.
2: 넌 누구냐? 왜 나한테 도전하는 것이냐?
1: 너를 지키는 경호원들은 없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2: 왜 나를 자극하는 것이냐? 혹시 나의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냐?
1: 괜히 시간 끌지 말아라. 장깨를 부려서 살아남으려는 속셈이니 덤벼라. 안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나는 음모를 꾸미고 속임수나 쓸 줄 아는 놈이다.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할 생각이 나군 말이지. 일어나서 남자답게 싸워라. 자, 어서 덤벼라.
2: 오늘 밤은 싸우고 싶지 않다. 이곳을 떠나라. 내가 나중에 찾아가겠다.
1: 떠나라고.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 막아보고 오라. 네가 가진 기술이 그게 다란 말이야.
2: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1: 평화를 좋아하는 녀석치고는 제법 잘 싸우는구나. 이거 아주 재미있군. 자, 덤벼라. 네 놈의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줘야겠다.
2: 무슨 소리? 이기는 건 나다. 싸우고 싶진 않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1: 이건 놓거라.
2: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뭐하니? 내가 이긴 것 같구나.
1: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 야곱. 내 이름은 야곱이다.
1: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우고 인간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2: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앞으로 네가 걸어다니려면 지팡이가 필요할 것이야. 밤새도록 누가 너의 싸움을 도와줬는지 아느냐? 정말 너 혼자 힘으로 가장 높으신 분을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2: 왜 나의 엉덩이뼈를 삐게 만든 것이냐? 싸움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1: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오늘 밤 누구와 있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한 것이다. 그 지팡이는 너를 지탱해 줄 테니 거기에 의지하거라. 그것이 네 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0: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살아남다니. 그래, 이곳을 두니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1: 동이틀 무렵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고자 했지만 사실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꿈이나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야곱이 절뚝거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려했던 것이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아니라 에서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자 야곱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족들을 하녀들, 아이들, 부인들로 나누었습니다. 에서와 우리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남편은 더 심하게 떠는 듯했습니다.
1: 주인이시여,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2: 아, 야곱, 내 동생아,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어서 오거라, 어서 와. 아, 이렇게 다시 동생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야곱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1: 저의 아이들과 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럼 주인님께 한 사람씩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 대체 이 선물들은 다 무엇이냐? 가축들이 정말 많구나.
1: 이것들은 저의 주인이신 형님의 은혜를 얻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부디 이 종의 선물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재물이라면 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동생아, 나의 마음은 이미 예전과 다르니 굳이 내게서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난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선물은 그냥 네가 간직하도록 해라.
1: 형님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2: 그렇다면 너의 선물을 받겠다. 자,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부하들과 함께 길을 안내하겠다.
1: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 앞에 서서 가십시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가면 저희 가축들과 새끼들이 힘에 겨울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과 보조를 맞추어 천천히 주인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2: 좋아, 그렇게 해라. 부하 몇 명을 남겨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겠다.
1: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근방의 모든 이들이 형님의 힘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무도 형님의 가족을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섣불리 도전했다가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겠죠. 저희는 안전할 것입니다.
0: 에서와 부하가 지나는 길 뒤로 흙먼지가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는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서는 진실로 거칠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털 복숭이에다가 키는 야곱보다는 머리 반만큼이나 더 컸고 덩치도 우람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과거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부하들의 칼에 잔인하게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우리를 초대한 것은 우리의 종들과 재산을 그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아이들을 죽이면 그는 조금의 손실도 입지 않고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되어 짐승과 같은 그의 옆에 강제로 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안 좋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사실에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이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1: 정오의 휴식은 이제 끝났다. 이곳에 막사를 차릴 준비를 해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 이라! 이라!
3: 네!
1: 잠깐 와보거라.
2: 네, 주님. 부르셨습니까?
1: 이라, 숲곳으로의 여행을 준비해라.
2: 숲곳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0: 지금 숲곳이라고 했나요?

0: 집으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간다고요?
1: 그렇소. 난 함정에 빠질까 봐 두렵소. 난 당신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할 뿐이요.
0: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봐서 알아요. 단지 그의 친절한 말 때문만은 아니에요.
1: 당신은 그 사람을 모르오.
0: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당신 엉덩이.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1: 당신 생각을 말해보시오. 전부 내게 말해보란 말이오.
0: 어젯밤에 당신은 또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걸 벌써 잊은 건가요?
1: 당신도 그 선물을 보지 않았소. 왕에게나 어울리는 선물들 말이오. 내가 형님에게 일곱 번이나 절을 하는 걸 보지 않았소.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나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모습도 보았을 텐데 그런 날 존경할 수 있겠소?
0: 그 선물은 당신 재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빈손으로 왔던 당신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보라고요. 당신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돌로 불리할 정도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얘기했던 꿈과 환영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다 뭐죠? 그분께서 당신께 얼마나 자주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1: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당신과 나의 가족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오. 난 내가 가진 것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오.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소.
0: 당신 마음이 확고한 걸 알겠어요.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1: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소?
0: 그래요. 당신은 위대한 싸움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는 당신한테 돌아갔죠.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끔찍한 것은 당신의 시험에 결국 나도 얽혀있다는 거예요. 레와와 우리 아이들도 물론이고요. 당신이 고생하면 우리도 같이 고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1: 라엘, 당신이나 가족들을 실망시킬 의도는 없었어. 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어. 형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형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오래된 상처는 쉽게 드러나는 법이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어.
0: 나는 두려워요. 아마 당신이 최선의 방안을 알고 있겠죠.
2: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빛보다는 어둠을 선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원리는 신성한 권세의 의미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비통함을 겪은 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삶 속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남자 야곱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함께 하실게요.

0: 영광과 소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공동방송 들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우리는 종종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린 뒤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도 걱정보다는 믿음을,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지혜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0: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경련성 질환 및 소화기 장애까지 유발됩니다. 심하면 피가 응고돼 졸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불면증뿐만 아니라 소위 가스말이나 화병이라고 하는 신경성 질환이 분노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 건강까지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인간관계도 파괴시키는 장애물이 되지요.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인격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많고 분노는 결코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장애물을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평강의 주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은 우리 마음을 환하고 기쁘게 만들죠.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신용욱님의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옹기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건강한 마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뻣뻣하고 약해진다. 규칙적인 사용으로 긴장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져서 우리를 지탱하거나 한때 유지했던 일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진다.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하고 활발하게 자극해 주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근육도 규칙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도 비유적으로도 그렇다. 매일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섬기는 데서 오는 의미 있는 기쁨을 느끼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우리의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굳어지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무뎌지다가 결국 화강암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마음을 지닌 냉혹한 사람이 된다. 규칙적으로 마음의 운동을 하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기게 된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드럽고 긍휼한 마음, 생기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나미워십 찬양의 부드러운 주의 음성 들으셨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국립합창단의 찬양 연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스의 I know I will see Jesus someday 아카펠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I need thee every hour. 주 음성 외에는 김원희님의 첼로 연주 찬송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찬송 이어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들에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지요. 네, 찬양과 말씀으로 늘 은혜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 안에 거하며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주 안에 거하라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의 한 언덕에는 허스트 성이라고 불리는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 윌리엄 렌톨프 허스트가 자신의 피서지로 지은 성으로 미국에서 가장 멋진 건물로 불립니다. 1500만 평의 부지를 모두 보려면 10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야외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흰 대리석으로 만든 초대형 수영장이 있고 정원마다 수천 년의 희귀한 조각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택에 세워진 기둥은 전부 로마에서 통째로 가져왔고 바닥마다 순금이 깔려 있습니다. 정원을 수놓은 장식품만 해도 그 당시 가격으로 1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택에는 165개의 방이 있는데 수많은 인부들이 28년이 걸려서야 저택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대저택을 만든 허스트는 정작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성이 있고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두고 가게 될 세상의 물과 욕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며 그날에 머물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나누겠습니다. 원에이지 싱어즈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듣고 오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편 145편 찬양을 소프라노 고진영의 음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들으신 곡은 어누인팅의 시편 143편과 안산시립합창단의 시편 148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조이풀 콰이어가 부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음 사모함에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찬미워십의 보좌 앞으로 들으시면서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물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름 사역의 자세 첫 번째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설교가 적절하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나눠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가운데 몰려오는 두려움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염려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경우들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고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부국강병을 이룬 그러한 왕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국토를 차지했었고 번성한 때였는데 아마 우시야 왕 때 그 정도의 나라를 일구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인데 열왕기하 15장 1절을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동인이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을 두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라를 잘 세웠는가 역대하 2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늘상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 때 그 모든 것들을 헐고 모든 그 성벽들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했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후로부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거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정도로 강성대국을 이룬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게다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구르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마온 여기가 어딘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지도로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저런 식의 지도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 때 저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강성대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52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 당시의 나라들은 대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할 때 그냥 점령하지 아니하고 조공을 받았거든요. 우시아 왕이 바로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은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믿었었지요. 지켜줄 거라고. 끝끝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었고요. 그 환상을 기록에 남겨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더런더런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여름 사역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휴가라고 하는 게 뭐 많은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여러분들이 주어진 건데 그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멀리는 외국까지 나가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단 말씀이죠. 이러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과 되레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잡단 소리들만 난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그때에 계시를 받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으로는 이 이집트 문명, 그래서 그쪽에서 생겨난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근동아시아 전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C 740년경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왕국 아수르가 막 이렇게 쭉 일어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비슷하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풍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라가 생기면 말이에요. 저 애굽 쪽 나라들과 견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애굽 쪽에서 나라가 생기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생긴 나라들과 견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 아수르 제국의 아주 걸출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티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이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처음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가졌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티글랏 빌레셋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책을 특별하게 펼쳤는데 예를 들어서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있으면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 조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디글라필레스의 3세는 조공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을 받았어요.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상황이 상당히 틀린 거죠. 다른 나라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좀 달랐겠죠. 두 번째로 이 디글라필레셋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쳤냐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라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 나라에서 조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으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 말살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펼쳤냐면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빼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자기의 남자들을 갖다, 즉 군대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혼혈이 되어진다고요. 혼혈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종교성이 희미해지는 거죠. 이것을 디글라필레셋이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고 이런 신흥 강국들이 양쪽에서 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려웠었다고요. 이 어려움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가를 알게끔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1절 가운데 하이라이트 한 거 보세요. 주께서 뭐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왜 보좌를 높이 들렸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앉는 보좌는 일반적인 보좌보다도 성경에 표현된 그 보좌는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앉은 보좌는 이 왕이 앉고 저 왕이 앉고 이 나라가 생기고 저 나라가 생기고 그러나 높이 들린 이 보좌는 뭐예요? 주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요. 세상의 왕좌는 이 사람이 앉고 저 사람이 앉고 이 나라가 생기고 저 나라가 생기고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루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단 말이죠? 높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이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왕이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 왕이 없는 다른 나라 왕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세상의 왕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들은 바뀌고 변화되고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보좌에 대한 이해도가 그중 높은 한 저자를 소개한다면 사도 요한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5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찬양, 영광, 존귀, 권능을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고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높이 들린 보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디에 앉으신 이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특별히 여름 쪽에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시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속상해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죠? 소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으면 그 보좌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 영원하지 못해요. 그 나라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고요. 하늘 높이 들린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 인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수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그분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보좌에 그냥 의자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1절 다시금 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누가 거기 앉아 계신 겁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당시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이 본문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보좌를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개 크게 있거든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거예요.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어디에 거처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중 이계명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라고요?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이사야가 본 그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라라고 한 평지에 그의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각양 악기가 울리면은 시간이 되어서 울리면은 그때 다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럴 때 누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불 가운데 던져서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한 다음에도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까. 그렇게 느바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했던 이유는 원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굽히지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해서 저 친구들을 풍물불에 던져 넣어라. 몇 명을 던져 넣었습니까? 세 명을 던져 넣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너무도 그 친구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던져 놓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를 왜 가볼까요? 그만큼 아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상한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들지도 말아라. 땅 위로나 물 아래나 어디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신학자들의 연구한 도움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기 성경 강의를 하니까 번안 매기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따라가는 정통신학, 정통신앙의 맥락에서 봤더니 한결같이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며 답을 얻을 때, 그분은 바로 성육신학이 이전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왜 근심이 생길까요? 염려가 왜 생길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름철 휴가 시간에 그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서 시험에 들고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수평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좌는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높이 들린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저 사람 나 왜 안 도와줘, 저 사람 나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러면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브리 저자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저 1절 같은 경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영웅들이 그렇게 힘을 잃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높이 들린 흔들리지 않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요? 함께 살리셨다. 맞아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옳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농담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이 여름철 봉사하는 성도들 그 땀 흘린 땀도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왜 감사가 사라지는 걸까요? 왜 기쁨이 없어지는 걸까요? 서로 수고함에 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 위로와 격려가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색한 걸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보좌에 시선을 맞추지 못하니까.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옳게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의 생각으로 덮고 엉뚱한 나의 생각으로 진행시키고 엉뚱한 나의 욕심을 앞세우게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십자가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왜 여타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겠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0: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보혈의 근거가 되는 그 보좌에 우리가 더 나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2: 매주 어떤 클래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 참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주제가 결핍 충만
3: 네,
2: 이렇게
3: 결핍
2: 보내주셨어요.
3: 때 충만이라고 보내드렸고요. 네. 요즘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가 교회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수련회를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참여해서 전도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를 많이들 가지고 준비를 하실 텐데
2: 그쵸.
3: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일정들을 보면서 작곡가 중에는 누가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2: 전도왕이요?
3: 네. 오. 전도왕이라는 상을 준다면 누가 가장 적합할까? 물론 제 기준입니다.
2: 네.
3: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그런 작곡가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싶은 작곡가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곡은 찬송가 411장 준비했고요.
2: 네.
3: 아, 내 맘속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송인데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2: 아멘. 네.
3: 이제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나서 살까라는 것에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두신 뒤에 전도왕을 꿈꾸면서 오늘의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2: 이 찬송가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3: 네. 네.
2: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결핍 충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네.
0: 네, 전도왕을 꼽는
1: 네.
0: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1: 네. 왜냐하면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좋을까? 아니면 무언가 충만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을까? 그것마저도 어쩌면 취향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작곡가들 두 분을 모셔왔고요. 첫 곡으로는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의 난 당신을 원해요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은 PD님, 제가 선택지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흰색 음식만 먹어야 하고요. 흰색 음식이라 하면 뭐 우유, 그리고 뭐 계란도 흰자, 생선도 껍질 없는 흰살 생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거 하나. 그리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산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긴 검은색 장대 우산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10벌이 넘는 옷을 평생 같은 옷으로만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0: 어머.
1: 어떤 것이겠어요? 정말 어머죠, 어머. 그래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일 거예요?
0: 하나를 무조건 해야 되는
1: 무조건 해야
0: 상황인 거죠.
1: 됩니다. 네.
0: 흰색 그 음식만
1: 음식만
0: 먹을 거냐,
1: 먹는가?
0: 우산을 언제
1: 반드시,
0: 어디서든.
1: 언제 어디서든.
0: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1: 세 번째가
0: 거였죠?
1: 같은 옷만 입어야
0: 같은
1: 됩니다.
0: 옷만 입는 거.
1: 네.
0: 와, 정말 셋다 사실 너무 어렵지만 1번은 제가 살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3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들 보기에 그래도 좀 단정해 보여야 되는데
1: 네.
0: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고 차라리 손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2번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2번 말고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흰색 음식만 드셨고요. 그리고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는데 여러분 우산의 용도는 비가 올때 쓰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막상 비가 오면 우산이 젖을까봐 코트 안으로 숨기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산을 모시고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맞을 만큼
0: 애지중지 했나
1: 네,
0: 보네요.
1: 그러고요. 옷은 딱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한 18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벌이 해질 때까지

0: 있고 돌려서 입지도 않으셨어요.
1: 네.
0: 하나가 못 입게 되어질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표현으로 괴짜다라는 표현을
1: 네.
0: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0: 그런데
1: 같고요. 강박?
0: 여기에서
1: 네.
0: 네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음악을 그런 성품의 작곡가가 지었다고? 라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곡을 일단 감상 한번 해보시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네, 저희가
0: 네.
1: 배경의 지식만 가지고 한번
0: 네.
1: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입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이 곡이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함께 듣고 오셨는데, 앞서서 좀 괴짜 같은 그런 성향이 있으셨다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1: 음악은 어떠세요?
0: 너무 다채로워요.
1: 그렇죠. 너무너무 마음에 무언가 되게 샹송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0: 맞아요.
1: 프랑스 작곡가이시고요. 가구 음악. 작곡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구 음악은 뭐냐면 결국 배경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우리는 연주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근데 에릭 사티는 정말 싫어했어요. 본인의 연주를.

0: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1: 네.
0: 얘기를 합니다. 내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배경으로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담소도 나누세요. 집중하라고 만든 음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피디님 여기서 이제 본편이에요. 이런 에릭 사티가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똑같은 코트를 입고
1: 네.
0: 그리고 우산을 들고 흰색 음식만 먹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1: 네.
0: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그 어떤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일 어렵지 않을까.
1: 저는 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흰살 생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딱 정해진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또 사람도 한 번도 집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에릭 사티의 집이 어땠는지 아는 분들은 연인 정도 그렇게 되시겠죠?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 네.
0: 저는 이 작곡가의 곡보다 이 작곡가의 성정을 정말 사랑합니다. 로시니라는 작곡가이고요.
1: 네.
0: 보통 오페라 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런데 로시니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쯤에 그만두시고 전업을 하십니다. 자, 음악가가 전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어떤 거 상상하실까요?
1: 음악가가 전업을요?
0: 네, 무얼 할수 있을까요?
1: 그러게요.
0: 그쵸?
1: 무슨 어디 그 극단 같은데 무슨 뭐 감독같이
0: 그렇죠.
1: 들어가야 하나?
0: 결국은 같은 맥락에 어딘가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1: 네.
0: 요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요리사가 되십니다.
1: 예상을 못하겠네요.
0: 그렇죠. 먹는 걸 너무너무 즐겨 하셨는데 그 먹는 것 자체의 포만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의 그 어떤 과정들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로시니의 그 음식 경연 대회도 있고요.
1: 그래요?
0: 로시니 이름을 딴 스테이크 그런
1: 네.
0: 것도 있습니다. 피디님은 무언가에 절망해서 울어보신 적이 뭐
1: 너무 많죠.
0: 너무 많을까요?
1: 네, 많습니다. 많이,
0: 로시니는
1: 네.
0: 세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번이 먹는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샌드위치를 강에 떨어뜨렸을 때 우셨대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볼땐 일반적인 일 같잖아요. 근데 나머지
1: 네.
0: 두 번은요, 본인이 작곡한 곡이 초연해서 실패했을 때, 울만하죠. 나의 그 어떤 자식 같은 작품을 내어놓았는데
1: 그 정도는,
0: 실패했으니까요.
1: 네.
0: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1: 네.
0: 너무나 연주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수 있나라는 분의 연주를 보고 나는 무엇인가 너무 놀래서 한번 우셨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우신 게 이제 송로버섯을 넣었던 샌드위치가 강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세번 우셨다고. 이렇게 남을 정도면 정말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다.
1: 네.
0: 보통은 이 일을 할수 없어서 그만두고 우리가 무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할래. 이런 느낌으로 전업을 하신 작곡가. 그럼
1: 네.
0: 제가 뭐 생각했냐면요. 전도왕은 로스인이다. 왜냐면
1: 왜요?
0: 본인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1: 맞다.
0: 유쾌하셨겠어요. 정말
1: 그쵸,
0: 음식을
1: 그쵸.
0: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란
1: 네.
0: 상상만 해도 행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음식도 물론 만드는 것에 어떤 희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0: 네네.
1: 결국 또 먹어주는 사람에게
0: 맞아요.
1: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그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면 로시니는 전도왕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는 윌리엄 텔 서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곡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꽉찬 음량을 듣는데 오늘은 레이어스 클래식과 플룻, 악기가 4대만 나옵니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까지만 나오는데도 풍성함과 더불어서 플룻의 속주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와, 플루스로 이렇게 빠른 연주가 귀에 쏙 들어오게끔 되는구나를
1: 네.
0: 오늘은 4대 악기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저는 피디님의 감상이 꼭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0: 아니, 사실
1: 네.
0: 듣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플룻의 어떤 속주에 대해서도
1: 네.
0: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 많은 새가 빠르게 빠르게 말하는 것 같다.
1: 너무 감상평이 좋은 것 같아요.
0: 계속 짹짹짹짹짹 하면서 네. 아,
1: 맞아요.
0: 뭔가 이 분노일까요? 말반은 새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감상을 좀 네, 전해
1: 네.
0: 드립니다.
1: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와는 조금 다른 감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곡을 한 곡을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 PD님은 아직 이제 솔로이시니까
0: 네.
1: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세 명을 낳아야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세 명이라는 걸 항상 네, 하나입니다. 저도 혼자 자랐고요.
0: 네.
1: 그러고서 이번 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제가 발달장애 우리 제자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같이 연주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세 명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도 주셨네요. 이 발달장애 제자 아이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수많은 제자를 주셨는데, 각자의 어떤 아픔이 있는 아이들, 무언가를 꼭 채워줘야 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무언가 반은 이렇게 한탄하는 느낌으로, 하나님, 제가 많이 달라고 했지만 정말 많이도 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것은 참 나랑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었구나를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0: 왜요?
1: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타자기는 실수하면 지울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버튼 눌러서 뭐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할때 지울 수 있는데, 타자기는 한번 작성을 하면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좌절을 맛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1: 네.
0: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0: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는 실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왕을 꿈꾸는 삶을 한번 살아볼미 어떨까? 네, 생각해 봅니다.
1: 오늘 끝곡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첼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첼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1: 아멘.
0: 모두 그리고 저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오늘도 따뜻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교수님, 보내드리기 싫지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산 산업, 차세대 주력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옛날 미국의 시카고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땅에 큰 양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술 만드는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유명한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공장에 털을 닦아놓고 기공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내심 무디 목사님이 와줄지 걱정도 되었지만 정말로 무디가 와주었습니다. 드디어 무디 목사님이 축복기도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강단에 올라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 이곳에 양조장이 들어선다면 즉시 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이 물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이 땅이 양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목사님의 기도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가 만일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그곳에 양조장을 세웠더라면 그는 하나님 전에서 무척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복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찬양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서로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쥐고 태어나서 훔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해서 이름 뜻이 야곱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형님 에서를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간 부자 되겠다고 지극히 열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같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열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그 힌트를 다음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한마디로 야곱의 죽음은 믿음으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축복자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큰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 듣고 더 말씀 나누시죠. 영어 찬양 음반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켄게일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

앞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130세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았지요.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요. 그런데 그가 훌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게 됐습니다. 황량한 벌판을 지나게 되었죠. 서산에 해가 지고 그는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꿈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삽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금 야곱은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되죠. 그날 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던 자신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야곱이라 하는 이름 대신 승리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뒤 그가 세겜에 살 때입니다.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 몸이 더럽혀졌을 때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야곱은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앙적 고향인 베델을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훔치는 자,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속이 텅빈 고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고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뜨거움이 계속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도연님의 음성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창문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속에 야곱이 들어간 이유는 처음에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었을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 병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으로 데려갑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여 축복의 샘물로 쓰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또한 자신의 후손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세상에 복을 베푸는 복덩어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야곱의 축복.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샘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불편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기보다는 저주를 쏟아붓는 어리석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답니다. 시력도 나빴고 천식이 써 눈앞에 보여있는 촛불을 불어 끌 기력도 없었던 쇠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죠. 그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 뒤에 여러 요직을 거쳐 부통령이 되고 43살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그가 26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했고 1906년에는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를 축복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앨범입니다.

야곱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 뒷부분에는 야곱은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진실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과 허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또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예배의 사람, 예배 최우선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참 남북전쟁으로 치열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바쁜 와중에도 주일을 성수하며 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쟁 통해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에 사회자가 뜻밖에도 이런

0: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교회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각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상자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교회를 바꾸어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예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개조해 병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봉사, 구제, 교육, 선교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고요. 신앙이 점점점 자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후손들을 축복했고요. 또한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끝으로 띄워드릴 찬송은 소리엘의 예배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0: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아기 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기 곰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곰에게 물었습니다.
1: 엄마, 내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발부터 뗄까요? 아니면 오른쪽 발부터 먼저 떼야 할까요? 앞발들이 먼저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뒷발부터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왼쪽 두 발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발이 나가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내 발을 동시에 다 움직여야 할까요?
0: 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곰은 아주 지혜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다 걱정할 것 없고 어서 걸어보기나 하렴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계속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앞에 비치는 계단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시계가 자신이 1년 동안 몇 번을 똑딱거려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1초에 2번, 1분에 120번, 1시간에 7200번, 일주일에 120만 9600번, 1년이면 6300만 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계는 과연 그 많은 횟수를 자신이 똑딱거릴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계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어리석은 한 시계에 대한 우스갯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의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장기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장래가 절망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요즘 당신은 충실하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평강에 다가가는 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근심들을 터뜨리며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느새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던 염려들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들어주되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시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하는 동료를 위해 그저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지레 짐작께서 생긴 걱정을 사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당신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이지 괜찮을 겁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저는 걱정꾼 동료가 아니라 용사 동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시카고 러쉬대학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있는지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근심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맙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데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면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염려의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실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송정미의 축복송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박신학 화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킹스웨이 뮤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CL 여성중창단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황지영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이무하의 그러므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찬양은 믿음이 있으니 이화천복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렸습니다. 질그릇같이 투박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만약에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겠지만 소금기 때문에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탐심이 바로 이 바닷물과 같다는 것이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갈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말라가고 허기져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것은 바닷물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물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의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수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갈급함이 해결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와 같은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경미의 생수의 강, 원웨이 싱어즈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억울한 상황을 문제 삼지 말고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재물의 많고 적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황금의 도시에 도착한 한 탐험가가 욕심으로 금을 너무 많이 챙겨서 배에 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는 무거워서 결국 가라앉기 시작했고 탐험가는 살기 위해서 금을 다 버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탐험가는 빈손으로 탈출하고 나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 소중한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옹기장이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현재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웅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현재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작은 입구의 병에 견과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손을 쑥 넣어서 견과류를 착 움켜주면 주먹이 커지면서 병 입구 밖으로 손을 뻗을 수 없는,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냥꾼이 다가와도요, 원숭이는요 끝까지 견과류를 놓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탐심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이걸 외치면서 꽉 쥐고 있는 그 욕심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와 영혼을 올가매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당신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류수영의 난 자유의 창문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한번 보세요. 모래는 아래로 계속해서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리 위쪽을 꽉 채우려고 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죠. 우리의 탐심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빠지는 모래를 막으려는 헛된 몸짓과 같다는 겁니다. 더 많이 쌓으려 할수록 시간은 흐르고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흔적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모래시계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으신가요? 재물이라는 모래 대신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거룩을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꽉꽉 채운 은혜로운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이의 모래성, 지명현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희의 모래성, 지명현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서 보물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걷기만 하는 겁니다. 길 끝에 결국 도착했을 때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소유를 지키느라 정작 인생이라는 길 위에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이라는 이 보석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는 법은 텅 빈 항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들고 함께 걷는 길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걸어간다는 것,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우리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하나의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나비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에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간 동안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매들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열매가 아홉 가지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자비, 그리고 양선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는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말하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연주 찬송과 함께 중간에 영어 코러스가 있었고요. 또 첫 곡으로 들으신 찬송, 좋은 이웃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6주간 서머 스페셜이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참 갈망하죠.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비로우심은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가만 들어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박애와 자비로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줘

주셨습니다. 이 자비로움은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과 동일한 맥락과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 썸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느 나라 언어의 찬양인 줄 아시겠어요? 네, 외국어죠. 스웨덴어였습니다. 아, 가사의 뜻을 알지 못해도 참 유명한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이 찬양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좋아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고요. 인내로운 마음도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자비죠. 그 자비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빌 스윈스의 웨이터의 법칙에서는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리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고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렸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일을 거들어주고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그런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줄라이의 사랑은 언제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비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우르체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D보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 되셨나요? 분명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삶은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죄에 빠져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 빛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가니 분명 삶은 달라졌겠지요. 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도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랑을 더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같은 상황이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꿈꾸게 되면서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요. 오늘도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준비 되셨습니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것,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게, 그리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 또한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일부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저 죽음으로 끝났던 삶이 이후를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영혼들, 방송하는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우연이라도 들으시고, 또이 방송 듣고 계신 주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7727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사람의 기쁨으로 또 거듭난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새 사람으로 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은혜들,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고 계시죠? 오늘도 귀한 찬양과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 귀한 날씨 정보도 필요하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대홍단에서 태어났고 대홍단에서 군대를 갔었고 거기서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이 말씀부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요, 한국에서 알게 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짓궂거든요. 계속 자기랑 같이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봐. 나 그리고 옆자리에 하나 내놔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도 대단한 애국하는 친구입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 딸린 애엄마인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주여 주여 먹이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야 무섭게 너 좀 그런 거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었어요. 한번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잘 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를 제가 목감 신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일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저를 네 인도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떠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 찬양을 하면서 김일성 외치다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를 갔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아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왜 내 탓이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인데 정말 뚜껑이 열려서 162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네, 제가 왜 내 탓을 외쳐야 되냐. 저기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1분 1초가 나는 너무도 아깝다고 북한에서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세상 멋을 다 내고 살고 있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요. 놀다 오래요. 네, 놀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냇 물이 흘러서 언제든 바다로 온다. 네, 지금은 방황하고 애돌아 올지라도 언제든지 수아 성도님은 꼭 우리 하느님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은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 이런 데 서면은 처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감자 농사 기떡 먹히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감자만 먹으면서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정말 바닷물이 정말로 파란지 기차 바퀴가 세 바퀴인지 고모 바퀴인지도 모른 채 17살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이었는데요. 땅마직이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로다. 네, 북한법으로 한다면 네, 내 땅을 다 뺏어서 뭐 공동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 나와! 데리고 나가서 그날 심장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정말 대홍단의 첫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농가로 정말 지질이 구박받으면서 뭐 북한말로 한다면은 저희는 적대계층이었습니다. 네, 사상 개조가 되지 않는 계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요? 노동으로 김일

백성 그 김부자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바꿔보고자 신분을 탈피해보고자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감자를 먹기 싫어서. 네, 나는 이전 감자 좀 그만 먹고 좀 골방 지역에 가서 백미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갈수 없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 너갈수 있어. 가.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영예군인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전상자 비슷하게, 네, 의가사 제대되신 분. 근데 그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가지고요. 그런 전상자분의 선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나도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민간 부대로 가라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삼지연 비행장을 지키는 일, 군대도 따뜻한 지역에 갈 수가 없이 다시 정말 백두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되게 반들반들하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홍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정말 제 볼은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360벌이 빨갛습니다. 얼어서. 그러던 제가 한국의 부티에, 네, 한국의 화장품에, 한국의 식이요법에 이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나를 보라. 내가 대영단에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한국이 나에게 뭐 기회를 주는 거, 어디 가면 뭐 그냥 되는 게 있나?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이거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도 대상에 포함된 추가 관세를 추진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무기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안보 분야의 탈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연임을 앞두고 측근 세력까지 잇따라 정리하며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대한민국군이 북한 방공망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를 오는 2034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의료비 부담과 예방중심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운반선 적재 계획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며 해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리 연구진이 남극 물고기 연구를 통해 근감소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백질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상 교육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은 현실과 다르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국내 식품업계가 단백질과 스포츠 영양식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주요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법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와인과 시멘트, 하키용품 등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이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이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조치를 이어온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문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만 추가 관세의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와 핵심 광물 조달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이외 국가의 자재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과 원자재는 물론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 과정을 검증해 중국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서 중국산 자재가 국방 공급망에 계속 유입됐다며 앞으로는 국내 또는 동맹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보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는 미국과 동맹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자재로 생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사례로 한국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계획도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공산당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기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율과 인사, 군을 담당했던 핵심 측근 그룹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숙청되면서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을 도왔던 공신들까지 정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정 인물에게 권한을 맡기기보다 여러 측근이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 체제 3.0으로 규정하며 개인 권력을 더욱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파벌 형성과 인사 정탁, 정보 유출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고 대규모 인사 검증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당대회에서는 누가 승진하는지보다 시진핑식 1인 통치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방공망과 지휘통신체계를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해 우리 전투기가 안전하게 작전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며 캐나다산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오는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우선 기본형 2대를 개발한 뒤 성능을 개선한 후속 기종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최대 250km 거리에서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 북한의 레이더 탐지와 방공망, 지휘통신 체계를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전자전 분야에서 미군 전력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한국형 전자전기가 전력화되면 독자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앞으로 전자전뿐 아니라 조기 경보와 정보 수집, 지휘 통제 등 다양한 임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높은 의료비와 긴 진료 대기 시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미국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종합건강검진과 정밀진료가 새로운 의료관광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료 예약부터 검사와 치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큰 반면 한국은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미국인들은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진료,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도 건강검진과 산부인과 심혈관 질환, 갑상선 검사 등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3년

2019년 61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높은 기술력과 예방 중심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료 관광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운반선의 차량 적재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운 물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차량의 크기와 무게, 목적지와 하역 순서, 선박의 균형까지 모두 고려해 차량 수천 대의 위치를 정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먼저 내려야 할 차량이 안쪽에 있거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작업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동안 숙련된 전문가들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여 명의 베테랑 화물 감독원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차량 약 5천 대의 적재 계획 초안을 4분 만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계획을 세우는 데만 6시간에서 10시간이 걸렸고 선적 도중 차량 목록이 바뀌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 배 한 척당 전체 작업이 30시간에서 4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한 뒤에는 전체 작업 시간이 15시간 정도로 줄어 약 52% 단축됐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중장비와 방산장비 운송에도 이 기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이 인공지능이 만든 적재 계획에 따라 스스로 선박 안 재위치를 찾아가는 시스템까지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극지연구소와 가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남극바다에 서식하는 남극 검은 돌치를 연구해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평소에는 근육 성장과 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 손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억제가 풀리면서 근육 재생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용 쥐에서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자 재생된 근육의 크기는 대조군보다 26% 커졌고 근력은 14%, 지구력은 3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단백질이 근육 조직에만 많이 존재하는 특성을 활용하면 기존 치료제에서 우려됐던 전신 부작용을 줄이면서 근 감소증은 물론 암으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는 악액질 치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 후보 물질은 전신 대사 장애나 인슐린 저항성, 발암 위험 등의 부작용이 한계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이달 말 전승절까지 이어지는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아 전국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자본주의는 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진정한 신뢰와 협력은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쟁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도 자본가들에게 좌우된다고 선전하며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일 힘들게 일해도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자본주의를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대한민국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 서울과 강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춘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춘천 모두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모두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충청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24도, 세종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전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요, 대구와 부산, 울산 2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울산 33도, 부산 31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

0: 인데요.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8도, 함흥 27도, 청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경의 한 구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홍경희 씨였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만물의 통치자 사랑해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눈의 증거 아니 되어도 이와 침버 과여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0: 기도하는 이 시간 피아노 연주 찬송의 광민이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첫째 대목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고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어두운 내눈 밝히사 테너 류승각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함북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0: 왕복 8시간 거리인 하나원까지 직접 가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은 매일같이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여정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맨 앞서서 첫 편에 우리 자매님의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매님도 앞서 인사해 주실 때마다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고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나요?
1: 저희 고향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비록 나서 자란 고향이라 하게 되면 어쩐지 고향이란 이 두 글자 말을 옮기게 되게 되면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하다보다 좀, 어떤지 좀 불행하다 할까요?
0: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1: 너무나도, 예, 제 인상에는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안 되고.
0: 선생님이 나오실 적이 고난의 행군을 지나서.
1: 네네네, 그러니까
0: 직접
1: 맞아요.
0: 그때를 경험을 하셨던 거죠.
1: 네.
0: 그래서 더 그때의 시간들이 짙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나도 그, 뭐 어쩐지 행복이란 두 글자를 뭐 번제 말해본 적이 없고 뭐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나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지.
0: 그러면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들, 그러니까 기억나는 고향이. 장면 장면들이 있나요?
1: 그래서 고향에서는 그저 기억나다는 건 고생하다. 그래서 고생해서 그래서 살던 생각밖에 안 나요. 거기서 그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0: 네.
1: 식구 진짜 대식구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던 일 고생하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장사하셨어요?
1: 아, 전 장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그래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 남편도 농장에서 일하고 저도 그래서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 저희 식구들 자식들까지 4명 6분 고난의 행군 고생하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근데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농장에서 일하시는 중에 그러면 탈북을 감행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딱 결단하게끔 했던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 나니 20대 시집을 가서 시집생활에 나이 어려서 시집생활을 하다 나니까나 저희 기억 속은 그 쌩쌩 눈보라 부는 그 산길 언덕길에서 그저 소달구지를 몰면서 석탄도 나르고 그리고 그 나무도 하고 고생하던 일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 너무나도 살기가 험악하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중국에 한번 좀 이렇게 도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두 번 정도 도강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0: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1: 중국에 가서 조금 그러니까 중국에 저 친척이 있거든요.
0: 큰아버지들이
1: 계셔갖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좀 방조를 받아봐야 되겠다.
0: 그럼 뵙고
1: 이렇게
0: 오셨어요?
1: 생각하고 가서 그 한 두 번 정도 도강을 해서 가서 친척을 만나보고 이런 그러니까 그 방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는 생각했죠. 이것도 남의 방조 받고는 제가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 1년 2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사람 찾아가지고 가서 일자를 얻어주겠으니까 지금 네. 중국에 가서 한 1, 2년 벌다 보면 와도 괜찮다. 이런 말도 들었지요. 그래갖고 그럼 나도 그럼 나도 1, 2년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남편과 약속하고 중국을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그다음에 처음에 이런가 일자를 그다음에는 일자를 얻어주겠는데 그럼 너가 말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을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너 그럼 말을 배우자면 시집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집을 갔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6개월이면 말을 다 배우는데 그럼 뭐 먼저 시집을 가서 발리에서 시집 가서 그다음에 말을 배운 다음에 나를 도망치라는 거예요.

0: 아, 도망쳐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다음에 그때 가서 네가 말을 하니까 일자를 소개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 네. 솔직하고 뭐 고대식 하니까 그 말을 믿었지요. 아 믿어서 정작 이렇게 시집을 가니까
1: 네.
0: 아 6개월의 말을 다 배운다는 건 또 거짓말이고
1: 네.
0: 아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도망쳐 나온다는 것도 또 거짓말이고 아 그러니까 나 또 거기서 또 제가 생각 바뀐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속였구나. 아, 이 그 6개월 오간에 내가 말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뭐 다시 도망쳐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이거 나를 다시 팔아먹는 그런
1: 네.
0: 그러니까 나 협잡에 이렇게 속하는 거구나.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것도 아니다. 난 또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다. 또 결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 나가 남편분을 만난 것도 남편분이가 그러니까 나 간질병하는 간질병 이런 환자예요.
1: 아
0: 그러니까 나 거기에 또 살을 잡혀갖고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인데 아 이런 사람을 또 내가 버리고서를 간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이 또 얼마나 되겠는지 그래도 네. 내가 이 곁에서 그를 봐주는 것도 사람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살다 나니까 또 자식도 한 명 생기고 그래서 그 자식을 보고 중국 땅에서도 이날 때까지 20년 세월을 또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시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 도리상 이 사람도 자기가 이 병을 만나기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있으니까 나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가 또 그걸 웅당한 걸로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건 웅당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젊은 시절을 다 바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너가 내가 모든 것이 웅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 부모를 거두는 것도 또 웅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생각하면서 제가 또 그다음에는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시기는 그래서 자식을 보고 가정을 보고 그 불쌍한 남편을 보고 나의 생을 살았지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남은 여생을 내가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 아무래도 내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한국에 들어설 때도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 나 앞에 몇 년이 되겠는지 저는 예약을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예,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마지막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남을 위해서도 조금 더 보람 있는 일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여기서 그 와서 그 여행보호사 일이 남들은 다 아 뭐 벌써부터 그 일을 하는가 이런
1: 네.
0: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별로 제 생각엔 보람 있는 일을 같아가고 그 일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저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나 재미있고 정말 즐거워요.
1: 와, 아니 이곳에 와서 나의 남은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빛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진짜 귀하다는 말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은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김영자 자매님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내 기억 속에 그 첫 만남은 어떤 장면들인지 또 어떤

0: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루,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부카는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길목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함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0

하루.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물질 돈으로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는지.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곳 정착 10여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내 돈 내 산의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지난 20일 5인용 압력밥솥에 5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압력밥솥에 58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1: 저도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되거든요. 밥가만 산 지가.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보다는 값은 올라갔는데 네. 또 비교해보면 그때 한 달에 탔던 월급에 비하면 또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0: 근데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1: 네. 참 그 저 다양한 가격이 있긴 해요. 뭐 네. 더 싼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는 5인분 정도를 이제 이번에 샀죠. 항상 5인분 정도를 전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밥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 정도 먹고 또 새 밥 자꾸 해 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밥가마를 사는데 우선 그 밥가마 사면서 기준이 정말 밥가마마다 또 보면 가격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밥가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구매를 또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저는 밥가마 살 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0: 북한에서도 이 밥가마가 이 전기밥솥의 북한 말이잖아요.
1: 네, 북한은 전기밥가마 그랬죠.
0: 전기밥가마.
1: 네.
0: 전기밥가마를 쓰셨어요, 거기서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 거는 못 써봤고, 네. 북한 있을 때도 한국 거는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친구들 속에 이야기 되는 게, 간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주한 간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나가서 남조선 그 말하는 밥가마 좀 사오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가마가.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뭐 압력 몇 분 이제 끝난다는 네. 거 있고 전기가 나온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온 중이라는 게 있고 다 이 말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0: 맞아요.
1: 오죽했으면 그걸 이제 쓰던 분이 건면 온 성원이 있을 때 밥이 지금 밥가마가 두드러지 말하는 바람에 그 들켰대요 이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리고 말하는 밥가마 그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했다고.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거 음성 나오는 거 음량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면 네. 되긴 되더라고요.
0: 네. 네.
1: 근데 저희는 뭐 그대로 쓰죠. 근데 참 그 북한 있을 때는 북한 밥가마는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로 밥을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쭉 빠지다 보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물 있을 때는 100도에서 계속 물 끓이면서 밥이 되다가 그다음에 물이 다 이제는 밥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 감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전기가 끊어져요. 근데 그런 밥은 어떻든 간에 밑에 이제 누룽지 같은 까마치라 그러는 그런 게 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압력밥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높은 열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뜸 들일 때는 뜸 들이면 김 다 나오고 엄청 정말 그럴 때 보면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밥솥이.
0: 북한에까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면 사실 뭐 말 다 했죠.
1: 그렇죠. 말하는 밥가마 북한에서 들어봤던 건데 네.

0: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한 10년 지나가니까 밥은 되긴 되는데 처음보다 이제 압력 강도가 좀 약간 약해져요.
1: 아, 밥맛이 좀 달라져요.
0: 조금 달라지는데 네. 북한 같으면 사실 그 뭐 더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네. 너무 입이 고급화돼가지고 조금만 차이나도 느껴져요. 근데 네. 밥을 할 때 그 압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1: 그렇죠.
0: 살기라든가 정말 밥이 막 한국에서 밥에 넣으면 그 밥 자체가 막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밥솥에 그 밥가마를 할 때 흰쌀밥용 버튼이 또 따로 있고
0: 있죠. 맞습니다.
1: 네, 잡곡밥 버튼이 따로 있고
0: 네, 저희 심 싼 것도 마찬가지인 게 네. 그 잡곡 그다음에 입쌀 그다음에 또 그 속도에 따라서 빨리 하게끔 하는 거 있고 해석이. 느리게 하는 거 있고 계속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이제 밥할 때도 밥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지금 어떤 밥할 때까지도 나온 것도 요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죽을 하잖아요. 죽을 할 때도 쓰게끔 죽도 하게끔 돼 있고
1: 진짜요?
0: 네, 엄청 발달돼 있어요. 너무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래 참 이게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1: 네. 근데 이렇게 밥솥의 종류만 해도 사실 가면은 수십 가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0: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르고
1: 네.
0: 그다음에 브랜드가 있잖아요.
1: 그쵸.
0: 뭐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유명한 브랜드는 쿠짜브로 붙어가지고 땡땡하는 게 쿠짜 붙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1: 네.
0: 전에 썼던 것도 쿠땡하는 다른 거 썼다가 이번에 이쪽 거는 또 어떨까 몰라서 또 다시 또 같은 앞에는 쿠인데 뒤에 땡하는 그런 이제 또 바꿔서 네. 샀어요. 근데 어쨌든 밥을 바꿔말 이제 두 가지 다 좋긴 좋았어요. 근데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밥 쓰다 보면 그 박힌 같은 거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두 개는 예비로 줘요. 두 번은 교체를 하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박힌도 한국 그 박힌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꽤 오래 견디긴 견디는데 밥을 하루에 하고 나서 또 계속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몇백, 수백 번 하고 나서 그 이제 몇 년 계속 경과되면 그러면 박힌 자체도 이제 예비 박힌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박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1: 네.
0: 어제 10년 넘으니까 제 원래 이제 그 먹던 그 맛이 참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담하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죠. 근데 제일 기준은 밥 잘 되고 기능도 좋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멋진 것도 또 봐요.
1: 아주 디자인이.
0: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 그러지 않고 북한은 사는 미술 해가지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겉모양 이렇게.
1: 네.
0: 근데 한국은 외래로 디자인 뭐 이래서 아주 그 예쁜 거, 참 이쁘게 생긴 그런 걸 이제 또 구매했죠. 근데
1: 네.
0: 참 그 외관상 집이 나도 아주 그 뭐랄까요, 막 아주 그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게.
1: 네. 색깔별로도 많잖아요.
0: 글쎄 맞습니다.
1: 하얀색도 있고 약간 네. 뭐 은색깔
0: 그래요,
1: 금빛 도는
0: 맞습니다.
1: 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0: 금빛 같은 거 이번에 산 것도 약간 좀 금빛 도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주 그 묵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1: 네. 어떤 밥 즐겨 하세요?
0: 아, 저희는 밥을 하는 게 북한은 백미가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백미는 이제는 막 그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밥할 때도 밥이 영양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분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흑미 있잖아요. 흑미. 북한에서는 검은 쌀 그랬어요.
1: 그러니까
0: 흑미도 넣고 그다음에 차조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장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밤 있잖아요. 밤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밤도 싸서 또 이제
1: 네.
0: 예, 뭐 두둑 타게 가지고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문두문이 또 먹고 싶을 때는 그 옥수밥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북한의 옥수는 짐승 키울 때 쓰는 사료용이다 보니까 누울은 이제 뭐 일반 그 사료용 그 강냉이를 먹어요 북한에서는.
1: 네.
0: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다 짐승 주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배구비용 강냉이 쌀은 북한은 사료용을 사람 먹지만 여기는 다 짐승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처럼 맛있게 먹으려고 그 찹쌀 찰강냉이라 그런 거 찰옥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거 다 타게가지고 쌀을 그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밥하면 엄청 네. 맛있어요. 또 일반 백미보다도 오히려 이제 맛이 구수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저희는 또 파는 거 보게 되면 다양한 잡곡들 거의 한 9곡미 뭐 그다음에 13곡미 해가지고 잡곡 가위수만 해도 9가지 아니면
1: 그럼요.
0: 막 10가지짜리 이런 네. 것들을 파는 게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하다가 그걸 이제 밥할 때 같이 넣는데 뭐그 정도 같으면 북한 같으면 그렇게 이제 작곡 넣을 때는 밭 작곡 먼저 안 치고 하다가 뭐 입사를 넣

0: 존재하지만은 여기는 압력 밥솥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다 같이 밥이 엄청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도 좋다 이런 생각
1: 네.
0: 들죠. 그리고 북한은 밥할 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을 어떻게 정미하는데 무슨 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와보니까 밥하는데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그쵸. 저도 씌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돌을.
0: 북한에서 보면 저희 친구 아빠는 밥 먹다가도 돌이 나오면 그걸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라고 와삭 와삭 씹어가지고
1: 어머.
0: 막 그런 아빠도 있었어요.
1: 어머니 탓이
0: 야, 글쎄 말이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한국은 와 보니까 밥가마도 좋지, 쌀도 좋지, 거기다 잡곡도 너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하고 또
1: 네.
0: 지옥 막 그런 감이죠. 실제는.
1: 근데 이렇게 뭐 밥솥을 사용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0: 네,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이 북한 청취자분들은 아마 한국 돈 58만 원 하면 가늠이 안갈수 있어요. 근데
1: 네.
0: 달러로 하면 좀 예하거든요. 근데 달러로 한 400달러가 조금 못될 거야. 아마 그 400달러 정도 볼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400달러면 엄청 커요.
1: 네.
0: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00달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보통 지금 한달 월급이 4,000달러는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할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하면 할부라고 하는 거는 끊어서 내는 거잖아요, 몇달 동안. 근데 이번에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대로 결제해버렸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지금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1: 네.
0: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먹는 게 밥이잖아요, 새끼가. 근데
1: 그쵸.
0: 그런 밥을 먹는,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제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게 엄청 귀한 데다가 또 주식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
1: 네.
0: 자체는 우리 주식인 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걸 쓴다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남한 청취자분들은 일상 중에 일상인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나 매일같이 만나지만 정말 숨 쉬듯이 만나는 밥솥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참 많지 않은데 오늘 또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에, 참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삶이
1: 네.
0: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돈내산 그 소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7월 2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비 소식과 흐린 하늘이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도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우리의 입술로 꼭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경배하며 두 손을 높이 드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어요.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합니다. 아멘. 예배자 여러분, 이 좋은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주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

0: 이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이제 오늘 에스겔 32장은 에스겔서의 애굽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자,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죠. 그게 이제 주전 586년인데 요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서기로 계산을 하면 주전 585년 3월 3일 정도가 됩니다. 3월 3일.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함락되고 나서 이제 1년 7개월이 지나서 임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애굽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연약한 인생,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는 연약한 인생 에스겔을 향하여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표현이죠.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애가라는 건 뭡니까? 슬픈 탄식의 노래죠.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건 애굽이 보통은 이제 애가가 나오는 건 뭐냐? 멸망하고 나면 부르는 게 애가입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이것은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고 반드시 성취될 미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자, 이 애굽을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겉으로 볼 때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근데 실상은 뭐냐? 바닷가운데의 큰 악어라. 이 악어는 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밖에 나올 수는 있지만 물 떠나면 살 수 없죠. 그리고 악어가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이 개울가를 온통 진흙탕물로 어지럽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애굽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며 이들의 실상을 폭로하며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당하면 포로로 중요한 지도자 그룹들은 끌려서 다 이제 1차, 2차에 거쳐서 핵심적인 엘리트 그룹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야, 바벨론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니까 남아서 멸망당한 사람 중에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켰으니까 애굽한테 가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한 예루살렘 땅 안에 이제 총독을 세웠거든요.

이제 바벨론에 가면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엘리트 고관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땅에 총독을 세워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전부 애굽으로 가서 투항해가지고 애굽에서 저항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바벨론과 맞짱을 뜨자, 공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소망이 없는가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가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한번 죽도록 얻어맞고 이제 망해서 주저앉았는데 여기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그러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영끌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 끌어. 이 마지막 영끌의 발악이 뭐냐?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애굽이야말로 사자다. 아, 사자다. 아,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밋과 남아있는 그 애굽 왕조의 그림들, 글씨들을, 벽화들을 쫙 보면요. 이 왕이 사자 얼굴을 하고 사자의 형상으로 묘사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사자다. 특별히 태양의 아들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 용맹스러운 맹수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야, 걔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모든 초원을 다 뛰어다니죠. 뭐 경기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사자인데 그게 아니고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있는 큰 악어일 뿐이야. 얘는 자기가 사는 강을 완전히 더럽히고 그 다음에 강 떠나면 좀 있으면은 여러분 이 파충류는요, 이게 물 없이 말라버리면 조금 있다가 비실비실거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이고, 그 좀 맑은 물인가 했더니 몇 번 첨벙첨벙 하면서 꼬리치니까 완전히 더럽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골목대장처럼 아주 못된 이 존재가 이 큰 악어라는 거죠.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하나님의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오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악어는요, 물가에 있거나 물에 있으면 덤빌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악어가 강가에 이럴 수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악어를 하나님의 그물로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강에서 번쩍 들어 올려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누가 공격을 할 생각은 했지만 번쩍 들어서 아예 그냥 옮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그물을 널로 치고서 그물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해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강가에서 뭐 기고만장하니까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내던지고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애굽은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고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라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피, 애굽의 생명의 젖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모든 땅에 채워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애굽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 밝게 빛나는 태양을 꺼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

하늘의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어둡게 해서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 태양의 나라가 완전한 흑암의 나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빛이 쓰라 하고 이제 빛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밝게 빛나는 나라의 모든 빛을 하나님이 흑암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역창조라고 합니다. 역창조. 창조를 되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혼돈과 공허로 다시 되돌리면서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다. 이 망했다, 애굽 끝났다, 이 소문이 많은 나라들에게 퍼지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야, 이거 애굽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렇게 번뇌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다. 어떻게 애굽이 무너지냐는 거죠. 애굽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려다 벌벌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자, 이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애굽 별거 아니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여기에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요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죠. 눈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애굽 대단해 보이고 저 눈에 보이는 저거 대단해 보이고, 그 쉽게 한번 믿음을 주고 소망을 두면 잘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뒤엎으실 때에야, 그 연약한 거네. 별거 아닌 거네. 참 허망한 거네.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이 참 잘 속습니다. 너무 잘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기뻐하고 팔딱팔딱 뛰며 큰 소망을 두고 가슴은 이만큼 부풀다가 나중에 바람 빠지듯이 푹 빠지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별거 아닌 것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자, 이 유다를 심판했던 그 칼이 이제 누구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와서 이 애굽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쟁을 치르고 또 갈그미스와 같은 곳에 치렀던 이 갈그미스 전투, 주전 600년에 일어났던 이 거대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싸워가지고 또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패하고 의지했던 모든 무리들을 멸할 것이다. 그럽니다.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물가에서 멸하리니. 자,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의 나일의 젖줄에서 그 생명의 젖줄에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이들, 다 물가로 왔던 이들, 악어와 같이, 악어는 아니지만 다른 짐승들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강물을 깨끗게 하고 흐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5절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고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풍성한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사막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15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0: 그들이 알리라.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언서에 등장하는 여호와 인지 공식 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인지하게 되는 공식 어구.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치고 그 주변의 열방들을 치시는 이유,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치시는 이유는 멸망 자체가 아니라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던 애굽을 치심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주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이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확 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환경이 대단해 보이고 이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속으려면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몰락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번 권력의 무상함을 읽습니다. 그동안 쭉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열방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악은 끝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더욱 확인하게 되셨죠. 오늘 애굽의 무너짐은 그 중에서도 세상 왕국 중에 왕국이요 세상 왕들 중에 왕을 심판하시는 것이라 더욱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심판의 잣대로 삼은 바벨론이 으스댈 수 있을까요? 바벨론도 결국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 아침 더욱 깨달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에스겔의 묵상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만 남았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돼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츠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거룩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얻었다고 곧바로 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묵어 단단해진 흙을 갈아엎습니다. 땅 속에 숨어있던 돌도 골라내고 얽혀있던 잡초의 뿌리도 뽑아냅니다. 물과 공기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흙을 잘게 붓습니다. 이 과정을 기경이라고 갈아엎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보면 밭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쟁기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땅속에 감추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흙에 묻혀 보이지 않던 돌이 나오고 이미 뽑았다고 생각했던 잡초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밭의 입장에서 기경은 견디기 힘든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자리가 뒤집히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0: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묵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잊었다라고 생각했던 상처가 있고 인정받지 못했던 서운함이 남아 있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꼈던 초라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던 실패의 기억이 돌처럼 박혀 있습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을 감춥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서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밭 깊은 곳에 다루어지지 않은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로 올라온 잡초만 잘라내면 잠시 깨끗해 보이지만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 아래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살펴내야 합니다. 질투를 부끄러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인정받으려 해서는 마음속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래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경은 자신의 정죄하거나 억지로 뜯어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었던 마음을 정직하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 말에 상처받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작아졌으며,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 굳어있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원하는 것을 곧바로 주시기보다 그것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뒤집어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경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익숙했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눈에는 뒤집힌 밭이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품을 준비가 시작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기경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부족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성장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나의 어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비교하느라 소진했던 힘을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결핍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무게가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삶이 뒤집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밝힌 돌을 걷어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은 굳은 흙을 적시는 단비가 되고 기다림은 뿌리가 내려갈 자리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기경의 시간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요한복음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웃을 위해 기도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요.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에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울 때 물론 착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물질만으로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비누처럼 소금처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지금도 미국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성공한 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천이자 박애주의자입니다. 워너메이커는 노숙인들을 돕는 아침 식사 후원 선교회를 만들었고 기독교 청년회 조직인 YMCA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자선단체에 평생 후원했는데 이는 크리스천은 비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워너메이커의 평소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비누는 물에 녹아 사라지지만 더러운 때를 씻어줍니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오래 쓸 수는 있겠지만 결코 좋은 비누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비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크리스천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입니다. 예수님 역시 크리스천의 삶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음식에 녹아들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맛을 내며 비누처럼 살아갈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필요한 음식에 녹아서 맛을 더하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서 소금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비누와 같은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서울 카펠라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 크신 사랑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 넘어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다섯 번째 시간으로 또 짧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또 믿음의 방향이고 소망의 이유이며 거룩함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부담으로 여깁니다. 구원은 좋아하지만 심판은 싫어합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책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죄사함이 없고 재림이 없다면 구원의 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믿었는데 그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주님 오실 때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슬픔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장례식장에서 들려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히, 바로 친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분,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그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아직도 안 왔잖아 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시대에도 같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주님의 지체는 무능함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 오시는지보다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더 많이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그저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그 재림의 결과는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영광의 보좌입니다. 처음에는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만왕의 왕의 면류관입니다. 처음에는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만 남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판별하여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날에는 숨겨진 믿음도, 숨겨진 위선도, 숨겨진 눈물도, 그리고 숨겨진 충성도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을 보시고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때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정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않은 죄는 심판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끝나는 날입니다. 눈물이 멈추는 날입니다. 믿음의 상급이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결과는 믿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원합니다. 그 위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재림이라는 가장 확실한 복음 위에 세워진 위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죽음마저도 끝내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앞서 보았던 본문 16절은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잠시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자주 잠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잠든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무덤도 영원히 닫혀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제 성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이별은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안식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먼저 믿음으로 떠나보낸 배우자, 자녀,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더 이상 묘비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영안실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장례식이 없습니다. 죽음이 영원히 소멸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장면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표현은 헬라어 하르파조입니다. 이 단어는 갑자기 강력하게 확실하게 붙잡아 데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처음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이며 그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은 당시 문화 속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왕이 방문하면 시민들이 성 밖까지 나가 왕을 맞이한 후에 함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왕의 귀환입니다. 승리하시는 왕의 개선식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맞이하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인간은 헤어집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 이루어질 만남은 다릅니다. 다시는 헤어짐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다시는 죄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사랑만 있습니다. 그렇게 17절 마지막은 모든 성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한 문장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금으로 포장된 길 때문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어떠한 성 때문도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재림의 날에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소망이 눈앞에서 서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평생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미래의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재림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이 재림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죽음보다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난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재림은 우리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거룩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재림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장 따뜻한 언어로 들려줍니다. 재림 신앙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림을 말한 뒤에 서로 두려워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재림은 심판 이전에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정죄의 날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심판을 오히려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병든 성도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성도를 위로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가 단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세상의 위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작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눈물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아픔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장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사도신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한 고백이고 말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나의 삶도 보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던 생각까지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봉사보다 그 봉사의 동기를 보십니다. 많은 헌금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보십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성도를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게으른 신앙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오늘만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눈앞에 이익을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구별하여서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요, 재물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쫓았던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헌신은 여러분 영원히 기억됩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땀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날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 그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0: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며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재림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며 모든 믿음을 영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심판 넘어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날, 심판 넘어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종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제일침례교회 유기영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사라지고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2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1874년에 프랑스 파리는 거대한 문화의 중심지였죠. 특별히 당시의 미술계는 정말 그들만의 그 프랑스의 특별한 전통 또 권위가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미술계는 사실적이고 완벽하게 정돈된 그런 그림들을 진짜 예술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좀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당시에 인정받았던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 그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그림 기억하십니까? 자크로이 다비디의 작품들 뭐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 프랑스 살롱전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새로운 장르의 그림이 살롱전에 출품됩니다. 당시 파리의 화가들은 대부분 실내 스튜디오에서 고전적인 신화나 역사 속 인물들을 그리는 그런 정적인 그림의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젊은 화가들이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무거운 캔버스와 물감을 직접 짊어지고 스튜디오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로 걸어나간 거예요.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스튜디오 안에 이 조명 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반짝임, 시시각각 달라지는 햇살의 따스함, 세네강 수면 위로 산산이 부너지는 그 노을빛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모네가 출품했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오프닝에 이 그림도 또 올려놨어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바다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그 그림. 그런데요, 당시 그 평론가들은 신문에 이런 혹평을 남깁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완성도 안 된 미완성의 습작이다. 벽지 바탕 화면도 이 그림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저 헐렁헐렁 그린 인상에 불과하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 인상파 화가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인상파란 표현은 비꼬려고 만들어진 당시의 비아냥과 조롱의 단어였죠. 당시 인상파 작가들은 그림이 안 팔려서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은요,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별도로 열게 되고요. 세상은 정형화된 어둠의 틀을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 세상에 뿌려주시는 빛의 생명력을 포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결국 15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떠세요? 아까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자크루이 다비드도 기억하시겠지만 모네 기억하실 거고 르누아르 기억하실 거고 에드가 드가 기억하실 거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너무나 또 미술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도 저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똑같은 관습처럼 굳어진 폭염의 이 여름 한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시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여러분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벌써부터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이렇게 화가들의 작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상파라는 표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 당시 그 프랑스에서 비아냥과 조롱의 단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인상파 작가들, 어찌 보면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죠.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정말 기존의 살롱전에서는 도저히 이게 작품이 채택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별도로 열게 되고요. 또 거기서 점점 인정받게 되고 정말 15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였던 그 인상파 작가들은 미술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거장들로 기억되고 있고요. 오늘 그 작품들을 여러분에게 오프닝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은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늘 예상하는 그 폭염의 여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에요. 늘 있는 여름 휴가의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주간이 관습처럼 굳어진 한 주간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찾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만의 시원하고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여름의 한날이 되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보던 방식, 늘 생각하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감사와 은혜의 빛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나만의 생각이란 익숙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새로운 생명의 빛 아래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다가오잖아요. 은혜의 명작이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예, 요즘은 뭐 햇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햇살 싫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시원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일

상 월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 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출근 중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담대하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시작하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자, 이 시간 함께 찬송할 텐데요.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빛의 사자들이여 제이어스가 찬양합니다.

백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 힘차게 찬송하십니까? 너무 좋으시죠? 3462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고요. 4620-3905-3239-7608님 와 오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 감사 3239 점점 뜨거워져가는 이 시간을 그보다 더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하니 늘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는 일을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 모든 행동이 늦어지니 당연히 걷는 일도 느리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 안에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같은 데서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 그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요양기관이 있는 도로 주변의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을 늘리는 사업이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초당 1m로 계산한 21m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기존 시간보다 약 3초의 시간을 더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1초, 2초, 3초.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게 훅 지나가는 평범한 순간이지만 어떨 때 3초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흔히들 하나, 둘, 셋 하며 상대에게 준비 시간이 되어주는 고마운 3초이기도 하고요. 우는 아이 달래며 하나, 둘, 셋의 시간을 따지기도 했던 경험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미디어 사업에서도 이 3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3초의 짧은 시간은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눈과 귀를 붙잡아 두기 위한 강렬한 이미지나 문구, 시각적 효과 등의 전략이 집중되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노크한 후 문 앞에 잠시 서 있는 매너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짧은 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놓쳤던 안타까운 경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유모차가 타고 내릴 동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하고요. 커피 마시기 전 향을 먼저 느껴보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을 전하거나 답해야 할 때 팽팽한 줄로 이어진 긴장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심호흡을 하며 잠시 몸에 쌓인 피로를 푸는 데 걸리는 건강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3초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배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짧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을 늘 전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을 뒤덮으시는 주의 은혜도 이 3초의 사랑 안에 있겠지요. 엇나가는 생각도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우리도 삶에서 이 배려, 3초의 사랑을 쌓아가기를 약속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 오늘 오프닝에 제가 함께 공유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꽉 막힌 생각의 관습의 틀을 깨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하나 둘 셋 그 3초의 감동 여러분 이 3초 여러분 어떠셔요? 이 3초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배려를 생각할 수 있고 아, 잘 계시나 생각할 수 있고 전화해 볼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이 복된 월요일 3초의 생각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둘째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생기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을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 그냥 7월 27일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이 그냥 관습처럼 굳어진 하루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덥고 또 지치고. 하지만 생명의 빛을 찾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또 응원해 주시고 3초의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한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또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도 보시면서 그 마음의 묵상들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0: 이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술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갈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지, 계산이 끝난 뒤에 움직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결과를 다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생각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선택마다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출발합니다.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찬양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음을 붙드는 것,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당장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

근데 내가 먼저 화를 내려놓고 말을 건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믿음의 선택 아닐까요? 세상은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 바로 믿음의 길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의 곡으로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앞서 쉐키나 찬양단의 춤 있는 사람 일어나 힘찬 찬송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힘찬 라디오 들으면 힘을 얻고 있다고 8142번님 주셨어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우리의 계산은 정말 우리 수준이죠. 네, 우리 수준. 딱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2638번님이요. 남편이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자꾸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 자체도 또 믿음의 한 걸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어려우신 분들,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9305번님. 손님이 뜸하면 걱정부터 앞섰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루를 잘 보내보겠다고. 장사하시는 모든 사장님들도 힘내세요. 주셨어요. 그래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힘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미리 승리. 네. 미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번 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5289번님. 여러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한주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멋집니다. 네.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또 나의 계획과 상황 형편에 맞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로 묻고 결정하겠다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의 선택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복 주시기를 저도 축복해요. 우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또 앞서 손경민의 믿음으로 살겠네.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믿음은 거창한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믿음으로, 걱정보다 기도로, 또 계산보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해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 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0: 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의 삶 마지막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건너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건너갈 뿐만 아니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건너가서, 건너갈 뿐만 아니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건너가서 보게 해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모세의 기도, 그 간구를 오늘 볼 수 있는 것처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멀리서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모세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건너가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게 되었느냐? 신명기 32장 51절에서 52절까지는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못 들어가게 되었느냐?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가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딱 평생에 있어서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고자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들은 다 들어가는데 너만 못 들어간다라는 거, 이건 사실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 한 번의 잘못, 그 한 번의 결과가 결국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를 불렀을 때 그렇게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모세로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가 들어가지 못하고 신의 어떤 결정, 하나님의 그 결정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자 인간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의 고전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그리스 고전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 왕의 세계관과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새드 무비의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던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는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0: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퍼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들은 내가 낳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짐까지 나에게 지워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는 항변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죽음 앞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허락해주지 않을 때 모세는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항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굉장히 특이하고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 죽음의 끝에 너무도 쉬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왜 받아들일까요? 우리 보통 항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건 안 돼요? 이게 뭐 하나님한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왜 안 고쳐줍니까? 왜 취업 못 시켜줍니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까지 돈 하나님한테 너무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기도예요.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평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걸어왔던 그 모세가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면 그것 조금 못 들어줘요? 아니면 밤에라도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거죠.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다 보며 진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은 것. 모세는 이 부분에서 자신이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 그 자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알았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는 왜 마지막 끝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 아멘.
0: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종으로서 신실, 곧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가 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대가에 있는 것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 그 사명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충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그것을 알고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서 한 평생을 걸어간 모세,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장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그 인생이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죽음이 평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인생이 평생 게임만 하다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평생을 살던 인간이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바꾸어서 평생을 술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인생이 평생을 누군가를 괴롭히며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어느 한순간 변하기도 어렵지만 또 평생을 죄 속에서 지내다가 그 인생의 결말에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말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자로서 평생을 충성된 사람이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평가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소명과 사명을 간직한 그의 삶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한평생을 살아가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가 바로 충성된 신실한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죽음으로써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모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상황과 환경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 죽을 때에 120세가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예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총명을 의미합니다. 총명함을 의미하고 기력은 생명력과 신선함을 의미해요. 사고의 방식이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는 죽음 앞에서 여전히 총명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력을 유지한 상태로 그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20세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솔직하게 120세를 내가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120세 되기 전까지는 눈의 시력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력,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명하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모세가 인간의 생명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 안에 총명함과 생명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가 생명이 다해서 육체적인 나이가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끊이지 않고 그 죽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끊임없이 자신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 바로의 공주 아들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편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음도 하나님이 부름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가 기력이 약하여지고 생명력이 떨어져서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눈이 여전히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생명력이 깨어있음이 떨어지지 않은 쇠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던 모세,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120세가 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기력이 쇠하지지 아니요.

0: 않고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젊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이 쇠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 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에 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기도했지만 너는 못 간다, 못 들어간다 라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는가.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분명히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0: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이적과 기사까지도 다 그는 행했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자 사명을 감당해 가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내 다음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자신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 바로 데리고 들어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이 바뀌면 예수화가 되고 이 예수화가 나중에 누구로 변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로 바뀌게 돼요. 다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무엇을 알았는가?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으로 약속의 땅 앞까지만 내가 인도할 수 있고 이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는 안수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앞까지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0: 나라 그 입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세는 마지막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꼭 간직하고 충성되이 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드무비가 아닌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찬양하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나는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맞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피엔딩의 결과를 잘 간직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베델 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베델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아, 정말 더우시죠?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 보고 싶은 하나님, 보고 싶은 목사님, 보고 싶은 성도님들 만나니까 참 좋으시지요? 주일은 그래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극동방송 맹주환 사장님이요. FEBC 인터내셔널 국제회의를 다녀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영어 공부가 참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문득 저희 교회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은 너무 조신하셔가지고요. 어머,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대요. 그럴 때마다 어머, 제 말이 서울말 같으세요. 저는 여수 사람이고요. 저희 지역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불어를 좀 해요. 저는 불어를 좀 한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이 불어를 하세요? 그럼요. 우리 지역은 대부분 다 불어를 좀 해요. 예수님 믿어불어, 전도해불어, 여름 성경학교 나한테 맡겨불어, 사랑해불어. 네, 불어에 강한 우리 지역. 오늘 사랑했더란 문자는요, 불어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문자 불어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분 멋져 불어.